치와 음악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라보 다리 아폴리넬.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흐르네. 내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것, 기쁨은 짐짓 고생 끝에 이어온다는 것을.

밤도 오고 종도 울려라.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곳에 머무르네. 우리들의 팔뚝인 이 다리 아래로 실증이 나듯 지친 무궁한 세월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우리들 손과 손을 마주잡고 마주대고 머물며 얼굴과 얼굴들 밤도 오고 종도 울려라.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곳에 머무르네. 마치 흘러가는 이 물결과도 같이 우리의 사랑도 흘러가네. 사랑도 흘러가네. 아, 어찌도 생명은 이같이 유유한 것이냐. 희망은 어찌도 이같이 용서 숨치는 것이냐. 밤도 오고 종도 울려라.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곳에 머무르네. 해가 가고 달이 지나고 흘러간 세월도 지나간 사랑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네. 밤도 오고 또 종도 울려라.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곳에 머무르네.

지금 들으신 노래는 더더의 눈물이 흐르다였는데요. 더더는 1997년 결성 이후 한국 모던록 장르의 변주와 확장을 꾸준히 주도해온 밴드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경험한 드문 록밴드로 평가됩니다. 결성 초기부터 정교한 기타 중심 사운드와 감성적 멜로디를 핵심으로 삼았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팝 감각, 모던록의 현대적 표현, 록밴드의 정통적 요소를 유연하게

꾸준하게 흡수하며 독자적 작법을 구축해 왔습니다. 제가 앞에 들려드린 노래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김윤아의 강이었습니다.

흐르는 돌 고증식. 우리 집에 가끔 놀러오는 올해 5학년 유석이는요, 지난해 온 식구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자 가족인데요. 말도 다르고 공부도 다르고 학교 가면 거의 입 다물고 지내는데요. 테레비 컴퓨터보다 반딧불이랑 노는 거이 훨씬 좋아시오. 공부하지 않고 많이 놀 수 있어 좋아시오. 조심조심 털어놓기도 하는데요. 엊그제 시험에선 그 어려운 사회를 50점이라 받았노라 배시시 얼굴 한번 펴보기도 하는데요. 그 웃음 왠지 짠해. 돈 1,000원을 줬더니 아이 받겠는데요. 아이 받겠는데요. 도리질에 손사래에 끝내 울상짓고 마는데요. 아, 물길에 쓸려온 이 작은 돌멩이 하나.

흐르는 초원 신대철 하라후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리 밑 풀밭에서 나는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낙타 몇 마리에 가재두고와 보따리를 싣고 목민 한 가족이 겨울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풀을 찾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햇볕에 살짝 그을린 아이들 볼 웃음이 싱그럽게 바람에 날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양떼에 섞여 떠있는 듯 걸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시 흐르는 초원의 배경음악은 영화 흐르는 강물의 OST였습니다. 여러분 시와 음악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흐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흐르는 것이 이렇게 여러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또 놀랐네요. 마지막으로 김건모의 흐르는 강물처럼 들려드리며 시와 음악 이만 인사드립니다. 날이 점점 차가워지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